0: 하늘을 내려놓는 거.
1: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도 아시아 아까르게 되네 미스라시 되지네 아세요 손이 온다 소득을 할 수 있다
0: 아 힘도 되지네 아노 스푼